0: 이 나발이네 씨.
1: 나발이 문어.
0: 와.
2: 네.
1: 나발이.
0: 다음. Never mind.
1: Never
0: mind.
1: 아슬이나.
0: 너랑 말해, 저
1: 예!
0: 그게, 아마도
1: 일단,
0: 아이고,
1: 예, 죽었는,
0: 혼자
1: 있냐?
0: 내가,
1: 니가 또, 예, 근데, 혼자 너, 그래, 엄마 얘기하잖아? 얘기하니까,